0: 우리 수집의 밤. 할렐루야. 오늘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안 반스.
1: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카 이르바시가라 박